0: 특히나 오, 오, 오, 오, 오. Quando siamo soli sei magnifica.
1: Hit to remember. Hit to remember. I grandi successi rispolverati da Radio Gibson.